가둬 거쳐. 오, 꼬에싱처럼 가둬 거쳐요. 듬뿍 비아득 몰아서 비로 가둬 거쳐. 이새 그때 걸로 프라솔로. 이새 딕도요 걸로 프라솔로. 이모 왜 가프라손 하고러식 비서 가라기 크레다니 프라북로 프라손 어쩜니 목드라 자택 만우서 룸마라 허여고이 라우산 다다 숭반 야탐노 숭반 왜라 달라 아와스